0: 귀여운가?
1: 클럽 매치 Only on 매치. We'll be right back after these messages. It's hot.
2: 리스너의 마음에 백투백 가나 소네가 백투백 가나 소네가 Only on 92.7 FM Radio Mirchi New Jersey also available on 103.3 FM HD2 It's hot
3: Ladies and gentlemen we are going to go